0: FM 우주엔 또 뛰잖아요, 맨.
1: 아무튼 희니는 살라 사바요시도 안고 삶이 아버 따고 탕이 말하게 잘만 지내. 이게 한 바이디 볼까 한 따흥노? 이게 바이디 허저라고 좀 꼭두고 탕라이 그랄이야. 아식 살 그득 마슈리마 올라. 어르자 무너선 큰알이 나가나 아버지네 따고 브리지스 거허마니 큰알이는 바이디 발박시가 저더노. 어르자 무너 이게 드랙드랙 하이니 하이 해놓으니 꼭두 부카고 탕라이 꼭두 다복 노럭곡도 고 파이프는 안 그러면 망락 답니 말에 다 불사 뭔가 당내 불한 게 그날에는 어르자 무너

0: 너 뭐를 참어?
1: 안케 이거 제니리앙 제니리앙이 어 아이니카니니 이산만오
0: 어 아이니카나?
1: 예 어 아이니카리 능노 아이니네 리자마니
0: 나 장 트라이 케이터 어디로 뚝나니?
1: 에 이거 제니리앙 이거 코랑 위나이 진전하나 여까우도
0: 응
1: 예 이거 뭐 이어로 오아니 카헤네 리타나 에 꼭세 마네 오아니 카헤네 동오게 어머노 카나나 헤네 진짜
0: Dah dah kan ang try kini dah ni no black kayaan. Angkai apa je? Rasa mung to bangka angkai baksa baksa je saya meru hai no hai kog tuk number sama no 2326253 atau kog tuk number no rock dial kayak di te no ni koi mung rock no rock ano ya fari mano 2326253 atau kog tuk number no rock kerengi sahadi. Okay, baik. Jangan lupa mengutang lagi mana. Rasa mengilis boh bangai tangka apa? Okay, kalau ke rasa mengbuaya, kalau list seminar aku ni, kalau kena rasa saya apa enggan? Baik, kenal lainnya orang rasa mengno.

당신 질이 여부코 거럭사 뭐 어쩌시다 우리 양보 거럭사 어진이리 양내르사 몽노 안오코 혈만이 하이파노 어르사 몽노 안 루토기 내케빈 어르사 몽바 앙만리야 앙 리서처스 케나이피네 마데마노만야 하이파노 대당샤 르차 몽리 양 르차 몽노 앙 닌바게 플랙 하이와나 크나디 어르사 몽노 인게 파이디 크나라네 팔박사케 어르사 몽노